0: ꯀꯅꯥꯗ ꯀꯧꯅꯒꯗꯧꯕ ꯃꯤꯡꯒꯧꯅꯣ ꯍꯥꯏꯕꯕꯨ ꯑꯩꯁꯤꯅ ꯅꯨꯄꯤ ꯑꯣꯏꯔꯒ ꯑꯩꯅ ꯌꯨꯝ ꯄꯥꯜꯂꯦ ꯑꯩꯅ ꯌꯨꯝ ꯄꯥꯜꯂꯕꯅꯤꯅ ꯑꯩꯒꯤ ꯃꯤꯡꯗ ꯑꯩꯒꯤ ꯃꯆꯥꯗ ꯑꯩꯒꯤ ꯃꯆꯥꯅꯨꯄꯤꯗ ꯑꯩꯒꯤ ꯃꯆꯥꯅꯨꯄꯥꯗ ꯑꯩꯅ ꯀꯧꯅꯒꯗꯧꯕ ꯃꯤꯡꯒꯧꯅꯤ ꯍꯥꯏꯕꯗꯨ ꯑꯩꯅ ꯈꯪꯗꯣꯛꯄ ꯗꯔꯀꯥꯔ ꯑꯣꯏ ꯑꯗꯨꯒ ꯑꯩꯅ ꯑꯩꯒꯤ ꯃꯤꯡꯗ ꯑꯩꯒꯤ ꯃꯆꯥꯅꯨꯄꯤꯗ ꯑꯩꯒꯤ ꯃꯆꯥꯅꯨꯄꯥꯗ ꯑꯩꯅ ꯀꯧꯅꯒꯗꯧꯕ ꯃꯤꯡꯒꯧꯅꯤ ꯍꯥꯏꯕꯗꯨ ꯑꯩꯅ ꯈꯪꯗꯣꯛꯄ ꯗꯔꯀꯥꯔ ꯑꯣꯏ
1: ꯑꯁ
0: ꯃꯥꯅꯤ ꯑꯁ ꯏꯅꯥꯎꯅꯨꯄꯤꯁꯤꯅ ꯑꯃꯨꯛ ꯅꯨꯄꯥꯅ ꯁꯣꯏꯍꯟꯕ ꯉꯁꯥꯏꯒꯤ ꯏꯅꯥꯎꯅꯨꯄꯥꯁꯤꯅ ꯑꯃꯨꯛ ꯅꯨꯄꯤ ꯑꯣꯏꯕꯤꯁꯤꯡꯅ ꯁꯣꯏꯍꯜꯂꯤꯅꯦꯕ ꯏꯄ꯭ꯋꯥ ꯍꯥꯏꯒꯗꯧꯕꯗ ꯑꯗꯨꯒ ꯏꯅꯥꯎꯅꯨꯄꯤ ꯍꯥꯏꯕꯁꯤꯅ ꯑꯃꯨꯛ ꯍꯧꯖꯤꯛꯀꯥꯟꯒꯤ ꯌꯨꯠ ꯅꯍꯥ ꯑꯣꯏꯕ ꯅꯨꯄꯥꯁꯤꯡꯁꯤꯅ ꯀꯔꯝ ꯍꯥꯏꯅ ꯏꯅꯥꯎꯅꯨꯄꯤ ꯁꯤꯖꯤꯟꯅꯒꯦꯕꯨ ꯃꯥꯒꯤ ꯃꯔꯦꯝ ꯈꯥꯛꯀꯤ ꯃꯈꯥ ꯊꯪꯕꯗ ꯂꯩꯔꯛꯑꯕ ꯃꯆꯤꯟ ꯃꯅꯥꯎ ꯅꯨꯄꯤ ꯑꯣꯏꯕꯤꯁꯤꯡꯁꯦ ꯃꯁꯤꯗ ꯏꯆꯟ ꯀꯧꯒꯗꯧꯕꯁꯦ ꯏꯅꯥꯎꯅꯨꯄꯤ ꯍꯥꯏ ꯏꯅꯥꯎꯅꯨꯄꯤꯁꯤꯅ ꯑꯃꯨꯛ ꯑꯩꯅ ꯂꯧꯔꯤꯕ ꯅꯨꯄꯤꯒꯤ ꯃꯅꯥꯎꯄꯤꯁꯤ ꯏꯅꯥꯎꯄꯤꯅꯦꯕ ꯁꯨꯃꯥꯏꯅ ꯑꯩꯗꯨꯅ ꯅꯨꯄꯤ ꯑꯣꯏꯔꯒ ꯌꯨꯝ ꯄꯥꯜꯂꯨꯔꯀꯥꯟꯗ ꯑꯩꯒꯤ ꯅꯨꯄꯥꯒꯤ ꯃꯅꯥꯎꯅꯨꯄꯥꯅ ꯂꯧꯕ ꯅꯨꯄꯤꯗꯨꯗꯁꯨ ꯏꯅꯥꯎꯅꯨꯄꯤꯗꯤ ꯑꯣꯏꯌꯦꯕ ꯑꯗꯨꯒ ꯁꯨꯃꯥꯏꯅ ꯃꯁꯥ ꯃꯁꯥꯒꯤ ꯏꯒꯤ ꯃꯔꯤ ꯇꯥꯛꯆꯕ ꯃꯤꯡꯒꯧ ꯑꯃ ꯑꯩꯈꯣꯏꯒꯤ ꯂꯥꯏꯑꯣꯏꯈ꯭ꯔꯕ ꯏꯄꯥ ꯏꯄꯨꯁꯤꯡꯗꯨꯅ ꯑꯗꯨꯝ ꯏꯔꯒ ꯊꯝꯕꯤꯔꯝꯃꯕꯁꯦ ꯃꯁꯤ ꯑꯩꯈꯣꯏꯅ ꯅꯥꯊꯩꯔꯒ ꯑꯩꯅ ꯀꯧꯅꯤꯡ ꯀꯧꯅꯤꯡꯕꯗ ꯑꯦ ꯆꯍꯤꯕꯨ ꯑꯩꯅ ꯍꯜꯂꯗꯤ ꯏꯅꯥꯎꯅꯨꯄꯤ ꯑꯗꯩ ꯅꯨꯄꯥꯗ ꯑꯣꯏꯔꯒꯅ ꯏꯅꯥꯎꯅꯨꯄꯥꯅ ꯍꯦꯛꯇ ꯀꯧꯁꯟꯕꯁꯦ ꯃꯁꯤ ꯑꯩꯅ ꯅꯍꯥꯁꯤꯡꯗ ꯑꯩꯈꯣꯏꯒꯤ ꯇꯥꯡꯉꯕ ꯂꯟꯁꯦ ꯃꯁꯤ ꯉꯥꯛꯇꯨꯅ ꯁꯦꯟꯗꯨꯅ ꯍꯤꯡꯍꯟꯗꯨꯅ ꯊꯝꯕ ꯃꯗꯨ ꯃꯤꯌꯥꯝꯗ ꯍꯥꯏꯗꯤ ꯑꯇꯣꯞꯄ ꯐꯨꯔꯨꯞꯇ ꯈꯪꯍꯟꯕ ꯍꯥꯏꯕꯁꯦ ꯍꯧꯖꯤꯛꯀꯤ ꯌꯪ ꯖꯦꯅꯦꯔꯦꯁꯟ ꯌꯨꯠꯁꯤꯡꯁꯤꯅꯅꯦꯕ ꯃꯣꯏꯅ ꯃꯗꯨ ꯆꯨꯝꯅ ꯁꯤꯖꯤꯟꯅꯗ꯭ꯔꯒꯗꯤ ꯃꯣꯏꯒꯤ ꯆꯥꯗꯥ ꯅꯧꯗꯥꯁꯤꯡꯗꯨꯅ ꯑꯃꯨꯛ ꯂꯥꯟꯅ ꯑꯗꯨꯝ ꯁꯤꯖꯤꯟꯅꯔꯗꯣꯏꯅꯦ ꯑꯇꯣꯞꯄ ꯑꯃꯅ ꯑꯩꯈꯣꯏꯒꯤ ꯋꯦꯁꯇꯔꯟ ꯏꯖꯨꯀꯦꯁꯟꯒꯤ ꯃꯉꯥꯜꯁꯦ ꯐꯪꯉꯀꯥꯟꯗ ꯌꯥꯝ ꯂꯥꯏꯅ ꯏꯪꯒ꯭ꯔꯥꯖꯤ ꯂꯣꯜꯒꯤ ꯑꯩꯈꯣꯏꯒꯤ ꯂꯥꯏꯔꯤꯛꯁꯤꯡꯗ ꯁꯤꯖꯤꯟꯅꯔꯤꯕ ꯕ꯭ꯔꯥꯗꯔ ꯅꯠꯇ꯭ꯔꯒꯅ ꯁꯤꯁꯇꯔꯅ ꯁꯝꯅ ꯍꯥꯏꯕꯁꯦ ꯃꯁꯤꯅꯁꯨ ꯑꯃꯨꯛ ꯃꯊꯛ ꯊꯣꯡꯕ ꯅꯨꯄꯥꯒꯤ ꯏꯌꯥꯝꯕ ꯃꯈꯥ ꯊꯥꯕ ꯅꯨꯄꯤꯒꯤ ꯏꯅꯥꯎꯅꯨꯄꯤ ꯀꯥꯏꯅ ꯁꯨꯃꯥꯏꯅ ꯂꯩꯈꯤꯕ꯭ꯔꯥ ꯄ꯭ꯂꯁ ꯑꯩꯈꯣꯏ ꯇꯤ ꯚꯤ ꯆꯦꯅꯦꯜꯁꯦ ꯃꯁꯤꯗ ꯑꯔꯤꯔꯥꯡꯁꯤ ꯃꯤ ꯈꯨꯗꯤꯡꯃꯛꯅ ꯌꯥꯝ ꯄꯥꯝꯖꯕ ꯆꯦꯅꯦꯜ ꯑꯃ ꯍꯥꯏꯇꯥꯔꯦ ꯃꯁꯤꯗꯒ ꯁꯤꯖꯤꯟꯅꯕꯁꯤꯡ ꯁꯨꯃꯥꯏꯅ ꯉꯥꯏꯍꯥꯛ ꯂꯩꯇꯅ ꯑꯩꯈꯣꯏꯒꯤ ꯇꯤ ꯚꯤ ꯆꯦꯅꯦꯜꯗꯕꯨ ꯑꯣꯏꯔꯁꯨ ꯁꯥꯏꯟꯁ ꯑꯦꯟ ꯇꯦꯛꯅꯣꯂꯣꯖꯤꯒꯤ ꯍꯣꯡꯉꯛꯄꯒꯤ ꯈꯨꯗꯣꯜꯗꯨꯅ ꯄꯤꯔꯛꯄ ꯀꯥꯟꯅꯕꯗꯨꯗꯪ ꯂꯧꯕ ꯑꯗꯨꯒ ꯃꯥꯡꯖꯒꯗꯧꯕꯗꯨꯗꯤ ꯑꯩꯈꯣꯏꯅ ꯂꯧꯗꯕ ꯉꯝꯒꯅꯤ ꯍꯥꯏꯕꯁꯦ ꯃꯁꯤ ꯑꯩꯒꯤ ꯑꯆꯦꯠꯄ ꯊꯥꯖꯕꯅꯤ
1: ꯑꯣꯖꯥ ꯉꯁꯥꯏꯗꯒꯤ ꯇꯥꯔꯤꯕꯁꯤꯡꯁꯤꯅꯁꯨ ꯃꯤꯠ ꯃꯥꯏ ꯑꯗꯨꯛꯀꯤ ꯃꯇꯤꯛ ꯑꯣꯏꯔꯝꯒꯅꯤ ꯍꯥꯏꯅ ꯈꯟꯖꯩ ꯑꯣꯖꯥ ꯍꯧꯖꯤꯛ ꯐꯥꯎꯕꯗ ꯑꯗꯣ ꯑꯣꯖꯥ ꯑꯆꯨꯝꯕꯅꯦ ꯃꯄꯨꯡ ꯑꯣꯏꯕ ꯁꯕꯖꯦꯛ ꯇꯔꯨꯛ ꯇꯔꯦꯠ ꯇꯝꯕ ꯃꯇꯝꯗ ꯃꯉꯥ ꯇꯔꯨꯛ ꯑꯃꯗꯤ ꯏꯪꯂꯤꯁꯇ ꯏꯗꯣꯏꯅꯦ ꯑꯣꯖꯥ ꯑꯗꯨꯅ ꯏꯪꯂꯤꯁꯁꯤꯗꯅ ꯍꯦꯟꯅ ꯑꯩꯈꯣꯏꯁꯦ ꯆꯨꯁꯟꯈꯤꯕꯗꯧꯅ ꯇꯧꯕ ꯑꯣꯖꯥ ꯑꯗꯨꯗ ꯍꯦꯟꯅ ꯂꯥꯏꯕꯛ ꯊꯤꯕꯗꯤ ꯑꯣꯖꯥ ꯃꯃꯤ ꯗꯦꯗꯤ ꯕ꯭ꯔꯗꯔ ꯁꯤꯁꯇꯔꯁꯦ ꯉꯥꯛꯊꯣꯛꯄ ꯉꯝꯗ꯭ꯔꯤꯉꯩꯁꯤꯗ ꯑꯣꯄꯥ ꯎꯟꯅꯤ ꯂꯥꯛꯁꯤꯜꯂꯤꯅꯤ ꯑꯗꯨꯒꯤ ꯋꯥꯐꯝ ꯂꯣꯏꯅꯃꯛ ꯅꯤꯡꯁꯤꯡꯕꯤꯔꯒ ꯉꯁꯤꯒꯤ ꯅꯍꯥꯁꯤꯡꯗ ꯆꯨꯔꯤꯕ ꯑꯐꯕ ꯐꯠꯇꯕ ꯃꯆꯠꯁꯤꯡ ꯂꯣꯏꯅ ꯅꯩꯅꯕꯤꯔꯝꯕꯒꯤ ꯅꯨꯡꯉꯥꯏꯕꯗꯨ ꯂꯩꯖꯩ ꯑꯣꯖꯥ ꯑꯗꯣ ꯑꯣꯖꯥ ꯑꯩꯈꯣꯏꯒꯤ ꯂꯣꯏꯁꯤꯜꯂꯛꯄꯒꯤ ꯃꯇꯝꯁꯨ ꯌꯧꯁꯤꯜꯂꯛꯀꯗꯧꯔꯦ ꯑꯗꯨꯗ ꯑꯣꯖꯥ ꯍꯧꯖꯤꯛꯀꯤ ꯉꯁꯥꯏꯗꯒꯤ ꯑꯣꯖꯥꯅꯁꯨ ꯀꯥꯏꯊꯔꯛꯄ ꯃꯁꯛ ꯈꯔꯗꯤ ꯑꯗꯨꯃꯛ ꯄꯟꯕꯤꯗꯨꯅꯁꯨ ꯂꯥꯛꯂꯤ ꯑꯣꯖꯥ ꯃꯁꯤꯒꯤ ꯑꯣꯏꯕ ꯌꯥꯕ ꯃꯔꯝꯁꯤꯡ ꯑꯃꯗꯤ ꯀꯥꯏꯊꯔꯛꯂꯤꯕꯁꯤꯡꯁꯦ ꯑꯣꯖꯥ ꯃꯁꯤ ꯑꯣꯏꯅ ꯀꯟꯒꯦ ꯍꯥꯏꯔꯒꯗꯤ ꯅꯍꯥ ꯑꯃ ꯇꯧꯖꯕ ꯌꯥꯕ ꯊꯧꯗꯥꯡꯁꯤꯡꯗꯨꯁꯨ ꯊꯝꯕꯤꯔꯝꯃꯣ
0: ꯁꯨꯝꯕ ꯀꯥꯏꯊꯔꯛꯂꯤꯕ ꯃꯤꯡꯒꯧꯒꯤ ꯃꯁꯛꯁꯤꯗꯒꯤ ꯑꯩꯈꯣꯏ ꯄꯨꯟꯅ ꯀꯟꯃꯤꯟꯅꯕ ꯉꯝꯒꯗꯒꯦ ꯍꯥꯏꯕꯁꯤꯗ ꯑꯩꯒꯤ ꯑꯣꯏꯕ ꯃꯣꯠ ꯑꯃ ꯍꯥꯏꯖꯧ ꯍꯥꯏꯔꯒꯗꯤ ꯑꯩꯈꯣꯏ ꯑꯉꯥꯡꯒꯤ ꯁꯤꯂꯦꯕꯁꯇ ꯂꯥꯏꯔꯤꯛ ꯇꯝꯕꯗ ꯍꯥꯞꯄꯤꯕ ꯈꯔꯗꯤ ꯍꯥꯞꯄ ꯍꯧꯔꯦ ꯀ꯭ꯂꯥꯁ ꯊ꯭ꯔꯤ ꯐꯣꯔ ꯁ꯭ꯋꯥꯏꯗ ꯍꯥꯞꯄꯦ ꯃꯅꯤꯄꯨꯔꯤꯒꯤ ꯇꯦꯛꯁꯇ ꯑꯗꯨ ꯃꯗꯨ ꯄꯔꯤꯈꯥꯗꯒ ꯍꯪꯗꯅ ꯀ꯭ꯂꯥꯁꯇ ꯍꯥꯏꯍꯟꯗꯅ ꯁꯨꯃꯥꯏꯅ ꯍꯥꯏꯗꯤ ꯍꯥꯞꯇꯪ ꯍꯥꯞꯄꯒ ꯃꯗꯨ ꯐꯖꯅ ꯑꯦꯄ꯭ꯂꯥꯏ ꯇꯧꯗꯕ ꯌꯨꯝꯗ ꯁꯤꯖꯤꯟꯅꯗ꯭ꯔꯒꯗꯤ ꯑꯃꯨꯛ ꯀꯥꯟꯅꯗꯕ ꯑꯗꯨꯅ ꯅꯍꯥꯁꯤꯡꯁꯤꯅ ꯑꯩꯈꯣꯏꯒꯤ ꯃꯔꯨꯑꯣꯏꯕ ꯂꯟꯁꯦ ꯃꯁꯤꯗ ꯀꯥꯏꯊꯔꯛꯂꯤꯕ ꯃꯁꯛꯁꯦ ꯀꯟꯒꯦ ꯉꯥꯛꯀꯦ ꯍꯥꯏ ꯇꯥꯔꯒꯗꯤ ꯃꯁꯥꯁꯦ ꯌꯥꯝ ꯐꯖꯅ ꯑꯩꯈꯣꯏꯒꯤ ꯆꯠꯅꯕꯤꯁꯤꯗ ꯂꯩꯖꯔꯤꯕ ꯆꯠꯅꯕꯤ ꯃꯤꯡꯒꯧ ꯊꯥꯛꯀꯧꯁꯦ ꯍꯥꯟꯅ ꯐꯖꯅ ꯈꯪꯕ ꯃꯗꯨ ꯈꯪꯉꯒ ꯑꯃꯨꯛꯁꯨ ꯑꯦꯄ꯭ꯂꯥꯏ ꯇꯧꯕ ꯍꯥꯏꯗꯤ ꯀꯨꯏꯅ ꯊꯥꯗꯣꯛꯎꯔꯕꯅꯤꯅ ꯏꯕꯥꯏꯗ ꯏꯇꯩ ꯑꯣꯟꯕꯁꯦ ꯍꯦꯛꯇ ꯋꯥꯅꯦ ꯑꯗꯒꯤ ꯏꯄ꯭ꯋꯥꯗꯨ ꯏꯅꯥꯎꯅꯨꯄꯥ ꯍꯥꯏꯔꯝꯕꯗꯒꯤ ꯏꯄ꯭ꯋꯥ ꯑꯣꯜꯂꯛꯄꯁꯤꯗ ꯈꯤꯇꯪ ꯍꯩꯅꯗꯕ ꯄꯣꯛꯂꯛꯄꯁꯨ ꯌꯥꯏ ꯁꯨꯃꯥꯏꯅ 아쿠이기 이나우누파다나 이나우누파코 범토고다 고비바 이바코고도다 이바코비바 이데이고고도다 이데이고고세 와라수와나 소모호나라 아칸다 솜동라칸다 미위바나 타우게칸바 컴다바 암탈레이테 마기 칸바칸바도나 아두마이나 마사시하나 파자나 숨나 민고시 고라바 시즌나라바 민원다수 아무코한방암바기 사티도 마온달레이라바 마탐두다 마나 둥기 윤비 둥기 마마마파해버도 외라 아칸다 마기 마사마수 사다노다 두다 마사두다 숨나 딱비라마니 마사두나 마기 마사싱두다 무타카니 수마이나 미롤라마데기 미롤라마다 따나따나 탕타할라칸다 아줌마 마이케이두다 이코이기 망타르에 하이두나 미바이리바 민고타고기 파자크라바 산나비세 마시 ngakpada kwai degi maru ba thodang ya ga dori ba se tungda mama ma pa oira ka dori ba tungi yumbi oira ka dori ba ngasi gi na sing ai khoi ni hai ba do ngasi munna khanga ga thabak to oina pang thok ba wa khan da dang khan ma na ta ba thabak to oina pang thok ga di pumna mak se loina ma problem thoi ba kai tharap pa degi kan ningi ba mang kha ga kar mai na akhoi mang ga ka dor ba se amu han gi phibam da halak ani ga ha ba se masi adum yam lai na han ba adegi nga pa ngam ga ni hai na ina tha
1: yam phazaw wa khalo ne za japan da ga so za moi gi social discipline si mat tam ba loi ji ngai da tongan ba mainstream academy si da chang chan ba ya ti ga hai ba su ta zai yo za amarom da madu yam phazaw ba chat na bi ne na khan zai yo za angang oi ngai pi ngai si da apet pa chap phu da sep ni ong the same how was it sumaina like tam bahai si tinga si ki khunai si thado pa yar roi da bani na adu da khare hen na phenjan na ning bagi wa khallon do ne za adagi ekhoi bu pu pi ba imai pa sing ji ti za ozana pan bi khiba ming ko se khara ma khai di khangi bo za ekhoi si ne bo za ho se a marak si ki thong oi ga duri se adu na ekhoi se yam na chekshin ba mata ma ma khak oi hai ba wa fam do ne za yam na mong nu ngai ji za nga si ekhoi gi akashwani phali studio telling birak ta na adu ki matik ma mal yam ba nga si gi miro si gi chap char ba हिरम सिदा वाफम खरा थम बिरम बसे ओजा अमुक हन ओजा वहनि लेतना थागा
0: चरी आइनसु ऑल इंडिया रेडियो इम्फाल गो सुगुम बा याम मन लैबा टॉपिक अमागी मरमदा पुक्निंगी वा खजे तंग थंगगी खुदम जाबा अमा पिबी बसे गि दम थागा प खुंदोक सरी
2: हाउजिक ताबी क्रे नातमदी चटनबी Harumasida, Nasigi Miroda, Minga Utago Gimofam, Hairi Basida, Manipur University, School of Humanities, Denoine Libiribi, Professor Tojam Tampaga, Unaduna Warisaba, Unabikibi, Gaitri Saramtem, Nasigi Unadi, Naharogi Konjel, Matangasida, Loshinjeri, Tarum Tabiriba, Punamapu, Harrison Kesamna, Amukana, Kurumjeri.

나로기 콘절 토럼 따비리 아돔나 토럼 따비리 바시 아가슈아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차차자리바 토럼 파리나시기 봉따라 미닛 군차니토이 다한저그니 라디오 릴라 타가쩌리 마양부 타가쩌리 릴라 사나비게다바 룹마을 테이터기 릴라 강부 Pung ahum minit mga sandok chagani ayan giwang mada angang singbu sinni oyne sizinaba World Day Against Child Labor ingnising ani kuntaruk expert oyne ding shinbigadaba Indrani Chungtham District Child Protection Officer Bisnupur Social Welfare Department Manipur unabigadaba ngangum ibiyama thaurang butokpa thokchom renubala

0: 잘 끓이.
1: 저봐.
0: 잘.
1: 미가야 미마 반다 이부 운나 뭔가 이리 싶다.
0: 잘 끊는 목소리 잘.
1: 문트리 MLA 오피셔싱가 여브로.
0: 여우디야 잘.
1: 나는 마사캉 브라비.
0: 잘 깨들기도 여우디. 아 또빠 타박기 거리기. 라나이와 펑기도 막 락펑악도 오인했다위. 잘 오자 클수 여우이.
1: 안 오고 악들아 하는 거 자신들아.
0: 안 오고 어디 여부 우지대. 하는 또 있는 락하는 악들이 잘.
1: 저봐.
0: 자.
1: 호직 시자람 떠오르네. 맞담식 이놈 떠오르네.
0: 자.
1: 아들은 내이나 항입시.
0: 왜?
1: 하. 타박합이요. 아들이 하. 이놈 떠오르요. 내이나 집 미니스터네. 사라드나 하.
0: 자.
1: 락실래. 아이나 하루수인데. 빠샤도 비실래매 이건다.
0: 자.
1: 아놈 남실래매. 하. 아이나 로그에서 하이드나.
0: 자.
1: 그러더라.
0: 자.
1: 아름아이 타박고 떠오르 안우. 하.
0: 자.
1: 아들이 오해르누.
0: 자.
1: 아름아이 빠샤도 돈 기보다 우나가 더고 역할래매마세.
0: 자.
1: 호지까지 아들은 애인은 농원에 해강립시 강업라. 아이 뭐세요, 저거. 하이나다부터 나타나해봐. 나 취향이 이자님시. 나때 세 낭나 우직 아마 나우리나니 강대 농민나니 강대 카페네. 하 카페. 우직도 빨아오라 놓아봐. 하 빨아오라봐. 아들나 농민 마루도 나우리 마루도 나 아무 것이 이래가 뭐 콜로 브라봐. 콜로 대봐. 맞아. 아들아 고쇼봐. 못 마야다 대봐. 세 아이 미기 영당이 보틀리시 얘가 빠샤. 샤박샤박샤박샤박 이엘네. 아들 보틀로 얘가 영당이 온 다다 되는 데 온 다다 되네나. 아이라 몸매매임 자르가 도루 대봐. 전에 담이나. 하.
0: 전에 지셔.
1: 응. 전에 대봐. 응. 저봐. 뭐 시드네. 자. 아이 미 오늘로. 미팅 하루 밤 내래 되나 마야 암 설행으로. 고.
0: 자.
1: 나는 속범 하이로. 고. 많은 봐 하이 하이 많은 봐 하이 하이 많은 봐.
0: 반샤. 에이 하이.
1: 가나는 뭐 부탕 엄마지 않았대네. 암시 로이나 먹 놓아데 내미다 오늘 내려디 아이디 그라이디 레박 사솔 가디 가난 독돌이 뭐. 할로. 칸. 할로 그래. 아, 그게 너무 빵당이 빵금들 고미. 나 아, 착해. 아, 에, 너랑이도. 너랑이도 보이네, 누랑이도. 지금 너희들이 마땅한 사람들은 하루들을 이 따뜻하게 자세를 넘자니나. 너랑 일라이도 요구를 내오니. 에, 거의 배낭 잡디. 루에르만 해가랑 당디. 에, 그라이도 이런 누랑도 루에르나 고미 안 가인어래드나 말이시대 한 그래 간다. 아. 가리 봐야 도미디 문학상 그래라 가이노 가이노 에스코트가 바이 가리도 다 도래.
0: 샤 아따이디 자 그래. 아두다 오자싱주디 야르디 아무것도 우나저기 그제로인 하이리. 아두 아이슈 빨라야 안는 건 하이저버니. 야드샤 미팅도 로이버가 중나저기 하이리부사.
1: 아남 까딩 그래서 있다 오이버. 소한테 소한테 우리 야 마녀로이도리 야 마녀로이도리. 그리고 콜리스 고트라모 부풀라 어디로 셀로 와이지 뭐 막파가 나는 감돌이 놈이 하 사르간 링크 부슈르테 사르간 담 부슈르테 콜리 링클 담다이다 아래 콜리스 가리 링클레 링클레 그래 내가 오자즈메 함도 아 사르간이 오자고 헨비로 콜리에서 고멘기 오헨미로 셴비로지 뭐 가나니 아돌이 놈이 저 다린데 저 야 저거 감시 러래 야데 야들이네 다나 도르가나 당도걸로 당도걸로
0: 자 빨리
2: 바보
1: 가이동
2: 바보 택시션기 인스펙터 카라 로그니 하이브드부 가마인 타오크르게
1: 어이 그리기노 하 능오 호르게로
2: 아스
1: 베데 능부터 시에네 밥따라 아브르네이 바이비마
2: 아스 아이기 나티에 바봄 아이기 마룹 아마기네바 야암나 파바 마티캄 차바미니
1: 시엘리게 야등강노레
2: 아스 까리기 바이샤노 바봄 바이샤다 하이시부 까리기노바 미기 컴피텐시 마틱 마군디 아마티 잉 로이드 하이시바
1: 하이 마티

우드레 랭엄데 우레 코이랑이 라짜리바니 타무이시다 능기 눔시기 석담타부 상사디 파자바 뿜바수 가우루레 능기 와칼다 타오링에 가나수 우드레 아이기 미치다 능기 석담타 나타나 필미세기 아한바 쿠돌다 타비레시 토레이 필미세다기 Pusperani ginai tum konjel da kaidem imuna serengba ranbir taunana serangbe se. Tamina si kudul tamchari.

미쿠 코딩기 오닝 바낭기 말통니 뽕자 코딩기 따닝 바낭기 콘젤니 아이기 망란기 라이림비니 낭디 까나기 수밋 잉카른 잘하닝디 캉링아 시디 낭기 타모기 와수 벤제리 북닝수 낭날리 비라바다

0: 리샤크다. 스펙터, 형, 역시 너 이샤세. 멋보아이나. 이샤하기 문학도 또 이내 썼다 보기. 이샤하시는 멋보아이고 와라 울어버리네. 라오, 바기 비마. 가리게 누나, 바바보 오라글 올리버디. 라오네, 라오네. 라오, 바바기 파몬비드 파몬 라오네. 하이, 스펙터, 하이, 까이노. 아 이사기 까이노 사나 타나오 까이노 그룹부터로 고 이자 뭐 울랄랄네 아 한덕디 이사기 베게 설마농다 까이노 비키니 프로그램 사카담네 고 나노 그룹 한업실로 아 하이 나타이 마다 까이노 앙앙 사나 탐부터로 아유 아 이사 스쿨 탱가니 하이 하이 하이 아이노이 나마 까이도로겐 하이 앙앙 스쿨 탱가 나미 탑부지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1: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까이
0: Sir,
1: Marty Sharky Sadunati. Mabung Rajas would never like to be. Rajas Kim Massanina, sir.
0: What did it? I hear Sadi.
1: Sir, Sharky Sadi. Madame of the Madame, the Mapuni Liki Tribune, sir.
0: You could have said Bangan Sakti Lane and Lane. 룸시나 바이샤 하도 기쁜지 바보깐 망가 망다 바이샤 그러니까 스펙터 어마어마 시카리 하이바
1: 셔 레이키들바 마마 아두기 마삭 영지 호나바 마붕을 탈룩비 하여주는 사연판 하이집라 세리비니 셔
0: 마붕 라제스 라제스 야로이
1: 셔
0: 야로이
1: 셔
0: 어두바 앙앙십 오르보다 이는 녹십은 폭해 앙앙십이다 먹 아무데 난게 아빠 먹이다 먹 아이는 하외 나 말 못한 빛
1: 땡큐 셰
0: 아이샤라고 셰 아이샤라고
1: 베마 이모이 앙클로 와이 난 가임다 끼이노 가임다 파크노 마품마시다네 노나 까나하트 까리인다 하려 이모이 Nang dada do, ay mapumisit hado ke. Nang dada unako, nang dada wali sa ko. Nang pake nuko, nang tandikigano. Ay nang dada hado ke ko, nang lemo lemo.
2: Nang dada hado ke ko.

0: 그려야 되나? 아주 바보 폴로이드.
1: 너시 바보. 이막 역시한 폴로이드는 내 이봐.
0: 아이 코이나 마판 멋이 짰듯이. 아이 코이 보는 시비 볼까야 아는 어디 야닝 만났디. 아두 브라질. 말아 이번 티레비 나타내 비에스에 맞다고도. 이내는 이 양반 감도 보다기. 아 싸우 버신다 하람 나게 이내나 마판 멋이 더 뽀락뻔이네.
2: 하우직 다비크레 수망릴라 앙앙벨라이 릴라스기 아니수바사루 릴라사나비키바강부 임팔자트라컴드라마 애소시에이션기 릴라강부니 타롬산독드나 타한제리버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직 풍포마시들란톡세리 야멤 이보헌비싱드기 색사포트

강한 자만 씩 로이부터 한적이니 나하롤기 콘젤 나시기 나하롤기 콘젤 탐저리 시티 바코 자타저리부터롬 뿌링 나시기놈이당 뿡따룩미니니후 공강기터롬다 탐저리 당접농시 대비기 공조음 벌바 와리와다이다 및 나락부기 마름싱 하이르비 히름시다 도터 빅럼싱 코이스남 스테이트 노델 오피셜 네스텐 프로그램 포 컨트롤 오브 블라인드니스 앤 비주얼 임페어먼트 네스텐 헬 미션 디렉토렛 오브 헬 서비세스 군드드 와리와다이 사바 우나비가다블라이스트럼 비모 타우론부토바 라이센데싱탐 뿡따렛 메니니 푸모가 디스트릭 뉴스레터 타한자가니 세나파티 질라기 시티 아이바 아이코이기 세나파티 바우미 에 하이키니 뿡따렛 메니장카이 란톡사가니 기엔드라드 엔디에 사카나 사산바르파사 히트라인 토이수룩부가 마리리나나 아카스와니 인팔기 이바우 가운부나 땅각나이나 산도카다바카나니나바기 타롱기 사루감바 타한자가니 타롬시다 startup scheme haibe hiramasida manipur sarkar ge planning department ge director dr rk radesna ga kaspani phal gi pau kangbugi dex digital ycom sitatani ga undana waribotai sanaba tahanjagani taromasi hek loiba ga khodol tamjagani good evening manipur ai bagi khorjai dagi ani subatang kakta tangballan yangkhai taruk suba pandu lan thoksagani puma pal merit maga taromasi bu puthok pada tengbang ba hemsa ning thongjam Konsel dapat ditolong putok pa toksom renubala. Pumapal minit kun cabanga cat pematamda lantok segani cayol sida. Komzin bapat ditolong lantok pi kedaba subasa tokpom. Ngasinu bidang pung tara mahusagi matogum tamzeri gitsing matang matangoina.

0: 금근기 더럼 따비리브 싱부다람 녹저리 그름저리 따돈수 요비르래
1: 어허이 역저르래 나우던
0: 나나우피다 타저리 펌펌랑다 링신비우
1: 파니파니 나우던
0: 따돈가시기 더럼다 밋 나락부기 마름싱 하이브 히름시다 Dr. Bikram Singh Khoishnam, State Nodal Officer, National Program for Control of Blindness and Visual Impairment, National Health Mission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ka nanau ko unaduna saba wari wataya mathamjari. Adumakpo thaurumgi ahan basidi, thangjam nungside bina sakpa kongjom parbada, phawoi bi akongjambagi matangasi thaurum hukdokpoina taminasi.
1: Phani phani taminasi.

비크리 아이브기 콜제디기 아니 수바탕카타 탕발란 양카이트룩 수바반두 부톡바타 땡방바 햄사 니톡점 콘젤다마디 토롬 부톡바 톡솜 레노발라 토롬 산독투르타 한자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디 하우제 쿵파마시다 마타미세예니카 마탕마탕오이나 란톡세리 코돌기 함다 다비라시 리타 아술기 세색로이 싱나삭바 마타미세예마 세리앵바 콜롬 다난조이 징야기 파타 아순나 세호리

콘젤 필름대기 아이범 시암기 콘젤다 호이롬 노래나 세령바 노와이템 바하리나 세랑바이사이 시타 한자 키보갈로이드나 다카가시다 마리프리 필름이 사이리카 란톡스블로이저리 토롬 선독두는 다한자리바시 아카스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디 하우진 미당이 뽕따라 사켄 타라드레 찻키보갈로이드나 상하이 채널기 아로이바 토롬 빠링오이나 부든 락서리 깃싱 마탕마탕오이나